얼마 스키니? 이거 게로스 마다니 와이 지금 웃기는 저러니 이신이 바라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